잡아보라고 합니다. 이제 잡아오면 추파나 뜻밖에 파나 먹어 이러지 말고 좀 샤프세요. 낚시 무슨 기아슨 먹어 됐어 너 잡고 정도